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죠. 6월 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마음을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킨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로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고 그분들의 희생을 좀 기려보고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마음이 사랑의 최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돼보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목숨을 다 바쳐 희생을 하며 우리를 지켜낸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의 이야기, 또 찬양의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찬양과 또 예수님과의 추억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오늘은 또 특별히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문 책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4420님 문자 주셨네요. 샬롬 PD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도 맞으시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신청곡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점점 회복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철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으셨을까, 제가 다 기쁘네요.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 문책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회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4420님, 우리 상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하실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준비된 행복한 말씀 퀴즈 풀고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더욱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는요, 빈칸 맞추기예요. 말씀 구절 속에서 뿅

이라고 표현된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퀴즈로 여러분께 문제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빈칸의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화목. 화목. 이었는데요. 이 뿅뿅 두 글자 단어의 어학사전 정의로는요. 화목하고 평온함. 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악수처럼 연결시켜줬고요. 평평한 다리를 놓아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사이를 만들었습니다. 힌트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든 이 십자가 사랑. 과연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됐을까요? 빈칸의 정답, 이 두 글자 단어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뿅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무료 채팅창에는 사실 여러분이 보내신 것 외에 다른 방송 가족분들이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는 이 정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컨닝하실 수 있습니다. 눈 부릅뜨시고 어떤 단어가 좀 올라오나 보시다가 눈치 채셨으면 그 단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몇 분 선정해서요. 오늘은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모두 찬양 제목에 정답이 있었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의 퀴즈 정답! 퀴즈 정답은요? 화평이었습니다. 화평. 그분으로 왜 화목하고 평온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하죠? 오늘 퀴즈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앞뒤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얽혀있던 모든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셨고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평온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싸움인지도 모르고 사는 나태함이 있다면 일깨워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보는 눈을 주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과 만남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며 만끽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이 아니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모든 것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잖아요. 흐릿한 눈으로는 멋진 풍경도요, 재미있는 상황도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멋진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 준비된 복들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의 마음교정 극동방송으로 마치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기적과 같은 오늘 보내세요.

0: 시작됩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가 단순한 아쉬움을 표하는 설교가 아니라 뭔가 비장한 각오와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금 현재 모세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내용처럼 12명을 파송을 했었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서로 나누진 보고를 합니다. 물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동일했습니다. 걔가 장대가 있고 뭐 장대한 키를 가지고 건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그들의 군대는 아주 뛰어나고 너무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섞어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악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밤새워가며 울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치며 별 소리를 다하다가 날이 밝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선동하는 그 말에 부하내동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9절에서 그러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얘들아 어떻게 할래? 나는 너희 부모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사망과 저주에 놓이지 말고 생명과 복 가운데 있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이 생명과 복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는 진실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내용은 정확한 팩트,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문 이슬의 10명의 이야기꾼의 말에 현혹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이야기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실은 숫자인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꾸며놓은 이야기에, 감은 이슬에 내 영혼이 뺏겨버리는 걸 말하죠. 어쩌면 요즘 세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감은 이슬로 그들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감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릅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냐 이념이냐 신앙이냐 이거는 구분 지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죠. 감정은 내 주관적인 것이고 내 신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정치적 이념, 내가 속해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는 이념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신앙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앞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10명의 정탐꾼에 부하 내동되어서 너희 선조들이 다 모래사장에 죽어버렸던 그 일을 전처를 밟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은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저런 감은 이슬에 근거 없는 말에 부하 내동되지 말고 오직 사실에 팩트에 붙들려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대중의 선동에 휩쓸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비극적인 다수의 프레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자기가 서 있던 자리, 약속의 발판인 그 광야가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발판이 광야였는데 그들은 그 광야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서 3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속들이 섬기는 신에 현혹되어서 다수가 움직이는 자리에 따라가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수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세상의 모습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올바른 판단하고 사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망했다고 할 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올바른 팩트 속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구분을 아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적인 이성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정보 하나 얻어가는 거로 끝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실천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 속에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가 나의 나됨이라는, 즉 성도의 온전성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참되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하지만 참되게라는 게 무엇입니까?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늘 이 예배가 연장되어서 확장되어서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우상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 앞에서 너희가 아니라고 오늘 내가 너에게 분반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입니다. 세대를 잇는 교육입니다. 너희 부모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르쳐라.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과 복을 자자 손손 대대로 누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져야 될 자세는 영적인 파수입니다. 영적인 파수. 가나안에 가면은 가짜 신들이 많고요, 가짜 이야기가 많고 전설이 많아요. 그런 데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로부터 지켜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의 물결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영적인 파수, 은혜의 삶, 교육, 이 모든 것 속에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부분도 이래할진데 한 국가가 존치하는데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정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국가가 존치하는데 첫 번째는 국방 안보입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는 백년 대계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 의한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법조문도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헌법의 조문이 많이 있어도 인간의 존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존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것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결사의 의지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이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국가는 그 한 나라를 존치하기 위해서 인권의 자유, 국방, 교육,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이 모든 것의 혈관과 같고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 이 순간, 이 환경 속에 우리는 일찍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세대의 출애굽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의 실패를 봅니다. 모세는 결코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풍정전화의 등하에 놓였을 때 모두가 왕과 고관 대신들이 애굽과 손잡자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예레미야가 정치적 발언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과의 관계가 정치적 커넥션이 있으면 정치적 발언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손잡았던 그들은 왕이 죽어버리고 철저히 패배를 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은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양심, 목회자의 양심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0: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짜는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가나안에 밟지 못한 1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2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판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장수하게 할 것이며 내게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이야기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동하는 선동꾼들의 프레임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상에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무책임합니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들으시고요. 예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유심히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

O Lord, you are beautiful. 오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마크 헤이즈의 How Beautiful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구주요 광풍이 일어 찬송과 찬양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신용옥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푸른 초장 찬송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 상잔의 비극과 고통을 되새기며 우리 극동망송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또 미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북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 그리고 6.25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6월은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가 들어있어서 빛의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빛의 계절. 우리도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두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성경 퀴즈로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정답은 22절, 23절입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4103님,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정답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5480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4914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답니다. 늘 은혜로운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8445님, 200일 넘은 아기가 앉아서 피아노 장난감과 함께 놀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정말 예쁜 모습이 그려집니다. 0299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명품 화장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545님, 지금 황혼의 나이에도 극동방송은 내게 힘이고 좋은 친구랍니다. 남은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의 동역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창사 70주년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2943님, 선한데 더 지혜롭고 악한데 더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살고자 합니다. 늘 은혜로운 극동방송에 감사하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0613님, 전도 끝나고 와서 극동방송 들으며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4016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극동방송 들으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하답니다. 고맙습니다. 2429님, 오늘 자녀들과 도서관에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하고자 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죠.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주로 가는 영국 최고의 명문 사학 중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명문 학교죠. 이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5,619명이 참전해서 1,157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모두 4,690명이 참전했고 모두 748명이 전사했다고 하지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고작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차량 정비 장교 보직을 맡았었고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삼국시대 신라의 귀족 자제로 이루어진 화랑은 전쟁터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지요.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은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전투에 뛰어들려는 것을 부하 장수들이 김원술의 말 곱비를 잡고 퇴각해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유신 장군은 병사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로 김구 선생님이 계신데 김구 선생님의 차남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손자 김양 전 공군보훈처장 그리고 공군장교로 임관한 증손자 김용만 씨까지 김구 선생님의 후손은 3대에 걸쳐서 공군장교로 임관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보다 주어진 명예와 헌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베풀면서도 만석군의 집안을 지켜온 부자들의 귀감이라고 불리는 경주교동의 최부잣집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였지만 평생 아프고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살다 간 장기려 박사님. 독립운동가로 일하고 나라를 위한 사업가로 살다가 당시 407억 원, 지금으로 따지면 6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성경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보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트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9657님, 요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주님이 모두 충족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7028님, 정말 이 열매들을 맺으며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적어주셨네요. 또 7863님, 남편이 내일 예배 때 입을 옷을 다듬질하며 아내보다 자기가 더 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있으라 하네요. 주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 되어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네, 남편이 아내의 교회 갈 옷을 다려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복 받으셨어요. 2049님, 현재 물질 빚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8690님,

내가 지금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은혜 가득한 하루 되게 해 주세요. 아멘. 5226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천국 명품 은혜 말씀의 화장품으로 나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그 천국 화장품 소개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6711님, 김정한 목사님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멘. 2011님, 빛과 소금의 삶, 천국의 삶이지요.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흠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시편 26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흠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살피시고 이끌어주셔서 제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음흉한 자들과 버타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모임에도 끼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게 해주시사 제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밖에는 저희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에 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카드, 기쁨 카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진행자 이하영입니다. 한 달 동안 또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지난 5월 한국교회 안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현충일을 기념해 다음 세대에게 감사와 희생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회들의 이야기부터 교회 안에서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부동산과 주거 문제, 그리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전도문화와 교회 행정의 새로운 움직임까지 네 가지 소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 네, 다양한 주제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관련된 사역 이야기인데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충일이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날인데 현충일을 맞아 의미 있는 사역으로 나라 사랑과 신앙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들을 또 취재하셨다고요?
1: 네,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 사랑과 또 신앙 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는데요. 특히 대전 세중앙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대전 세중앙교회 어떤 사역이 있었나요?
1: 대전 세중앙교회는 올해로 22년째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닫고 있는데요. 매년 현충일을 앞둔 주일이면 성도 300여 명이 오후 예배 대신 대전 현충원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0: 와, 이게 22년 동안 이 행사를 계속 이어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네, 이강민 목사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원래는 22년 전 원로 목사님 시절에 교회 앞 초등학교나 보건소, 또 소방서, 화장실을 매주 청소하며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0: 네.
1: 네, 그러다가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현충원 봉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0: 그래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 또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까지 섬김의 범위를 넓혀가고 계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6월 현충일이 다가오면 묘비마다 송악가루와 또 새 분비물이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후손들이 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닦아드리자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묘비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묘비를 하나하나 닦는 그 모습이 또 상상이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1: 네, 그래서 이 사역이 그 단순 환경 정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생과 감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비석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비문을 읽어보라고 권한다고 해요.
0: 네.
1: 자유와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선물이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0: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더 이 경험 자체가 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을까, 또 감사하다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목사님은 오늘날 사회 갈등이 또 내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국지사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모두 타인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0: 네.
1: 말했습니다.
0: 네. 또 다른 교회들도 이런 나라 사랑 사역을 이어가고 있나요?

0: 네, 서울 서초구 홀리시즈 교회도 매년 호국보훈의 달이면 현충일을 전후해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역시 목회자와 교회학교 학생, 또 학부모와 교사 등 200여 명이 11일에 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이들이 단순 참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묘비를 닦고 시든 꽃을 정리하며 또 이름 모를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또 경험하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0: 네. 서대천 담임 목사님은 책으로만 배우는 역사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어린 나이에 쓰러져간 선조들의 묘비 앞에 서는 순간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찾은 학생들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며 눈물을 흘리거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교회의 나라 사랑은 그 현충원 봉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네. 2006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3.1절과 광복절마다 나라사랑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안중근, 김구, 윤동주, 유관순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매년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0: 그렇죠.
1: 나라사랑 축제를 하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 암기, 책으로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또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면서 또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 올해 현충원 방문에서도 학생들은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다짐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참배 후에는 조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서목사님은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면서 희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더 깊이 깨달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결국 나라 사랑과 신앙, 공동체 정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0: 네, 맞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현충일을 단순한 기념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감사와 희생,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가르치려는 교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1: 네,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는 늘 정치나 경제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신앙적, 목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0: 네,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삶을 교회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신앙과 공동체의 문제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어떤 포럼, 어떤 자리였나요?
0: 네, 토지정의 시민운동단체 희년 함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희년 평화빌딩에서 제2차 부동산 개혁 포럼, 부동산 개혁 국면,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동산 문제 인식을 짚었습니다. 네. 포럼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땅과 주거의 의미, 또 교회의 침묵, 그리고 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 그래요. 부동산 문제가 꼭 뭐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해보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0: 네. 기조발제를 맡은 김근주 교수는 성경에서 땅은 단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를 언급하면서 가난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를 단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와 연결해 봐야 한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김 교수는 그 안전하게 살아갈 공간도 신앙이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현실에서 월세와 전세,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1: 그래요. 목회적

0: 관점에서도 이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1: 네, 안영술 목사님은 그 청년들과 집 없는 이웃들이 집값과 월세 부담 속에 흔들려 왔는데 그동안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다주택자나 자산가를 무조건 정죄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그래요. 뭐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이자 또 노후 준비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 목사님은 이들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의 노예 상태에서 청지기로 회복되어야 할 목회적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참 삶의 문제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부동산 이야기는 좀 민감할 것 같아요.
1: 실제로 현장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참석자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집을 가진 교인들이 보유세 걱정 이야기할 때 또 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교인들은 갈등이 생길까 봐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서러운 처지인데 괜히 분위기만 불편해질까 봐 침묵한 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그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네. 대목이었습니다.
0: 그러게요.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1: 네, 포럼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 이상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60% 이상은 교회가 부동산 문제에 거의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0: 네. 근데 교회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제언이 좀 있었나요?
1: 포럼에서는 그 교회가 정책 해법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교인들이 집과 돈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설교와 교육 속에서 주거 문제를 다루고 또 교회 재정과 부동산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돌아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 그래요. 결국 부동산도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뭐 삶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집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 네. 교회가 공동체 안에 주거 불안과 삶의 고통을 또 얼마나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0: 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들의 집 또 생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교회가 성도들을 더 그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계전망대 오늘은 국민일보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박효진 기자와 함께 최근에 있었던 교계 이슈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나눠볼게요. 불신 지옥 대신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전도의 문구인 것 같아요. 한때 거리에서는 큰 스피커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노방전도 풍경이 익숙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노방전도 현장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앞뒤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붙고 또 피켓 디자인도 만화책 그림이나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진 분위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1: 네, 흥미롭게도 그 한 유명 유튜버 진용진 씨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0: 진용진 씨는 기독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았는데 꽤 유명한 분이죠.
1: 네, 진용진 씨는 구독자 약 28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인데요. 진용진 씨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네. 왜 노방전도 팻말은 무섭게 디자인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네. 또 이후 직접 노방전도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팻말을 선물했는데요. 예상보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0: 네. 네. 실제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피켓을 바꿨더니 확실히 거부감이 줄기는 한다. 아, 저분들이 진짜 그냥 예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거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노방전도자들을 이해하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이 진용진 씨가 AI로 제작해서 선물한 전도 피켓 디자인이 상당히 귀엽던데요.
1: 너무 귀엽죠.
0: 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노방전도를 해온 임요한 목사님은 반응이 이전과 꽤 달라졌다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과거에는 소음 신고를 당하거나 거부 반응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거나 또 청년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는 모습도 생겼다고 합니다.
0: 네, 이건 꽤 긍정적인 변화인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여전히 거리에서 전도하는 방식, 전도를 한다는 건 같지만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반응이나 또 이 전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임 목사님은 복음은 가랑비에 옷젖듯 스며들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자칫 당신은 지옥 간다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는 고민을 오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소리도 낮추고 아이들에게는 사랑해요, 축복해요와 같은 말로 먼저 다가간다고 합니다.
0: 네. 젊은 세대는 확실히 감성이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자들 역시 요즘 세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고 또 그런 고민 오래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실제로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포장지가 나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했는데요.
0: 네네.
1: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은 시대와 사람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0: 그래요. 또 노방전도의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1: 네, 광주의 한 교회는 버스킹 공연과 함께 뽑기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뽑기요?
1: 네, 어린 시절 해보셨죠? 네.
0: 달고나 그 뽑기인가요?
1: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뽑기에 참여하면 상품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뭔가 전도라는 것보다 는 축제나 이벤트처럼 다가가는 것 같아요.
1: 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0: 네.
1: 야광봉에 QR코드를 붙여 자연스럽게 교회 홈페이지나 복음 콘텐츠로 연결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해 기독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이른바 영화관 전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시도들은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거리감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점인데요.
0: 네.
1: 전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시대와 세대에 맞게 더욱 섬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예. 참 좋은 시도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하지만 여전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주는 약간 그런 무게감,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공공신학자 김은득 교수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구원의 절박함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면서도 지금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나 정죄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그래요. 결국에 전도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하셨듯 오늘날 전도 역시 성육신적 자세와 또 배려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무조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0: 예, 그래요. 복음의 내용은 변치 않지만 전달하는 언어와 방식은 또 시대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입니다. 관행처럼 걷던 주민번호 뺀다. 이게 교회 행정 개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교회 사무실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지난 5월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아마 또 분주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교회 행정에서 주민번호를 뺀다, 이런 뭐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1: 네, 교회들이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는데요.
0: 네네.
1: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0: 네, 사실 교회에서도 연말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내는 신청서 많이 받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수기신청서나 엑셀파일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보니 보관과 관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이게 가능한다는 건가요?
1: 네.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한데요. 먼저 교인이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또 교회에 그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0: 네.
1: 그러면 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연계됩니다.
0: 네. 교회 입장에서는 좀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1: 네. 특히 교회 실무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수집하고 확인하고 보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네.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0: 네, 관련해서 어떤 캠페인이 있다고요. 어떤 단체들이 진행하는 건가요?
1: 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와 글로벌 청년 창업가 재단이 함께 프로젝트 010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름 자체도 휴대전화번호에 010에서 착안한 건데
0: 네네네.
1: 교회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0: 실제로 제도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1: 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들도 점점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흐름인 셈입니다.
0: 네.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1: 네, 특히 고령의 교인들은 네. 홈택스 사용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자체를 어려워할

0: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 교인 대상 안내나 실무 교육, QR코드 활용 같은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결국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박정인 목사님은 교회가 교인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단순히 행정을 편리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1: 네, 교회 행정도 점점 더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또 지난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 해서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모습부터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목소리, 그리고 거리의 전도와 교회 행정의 변화까지 결국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교회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나라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주거 문제나 다음 세대의 아픔 같은 현실의 고민에도 귀 기울이며 또 복음을 더 따뜻하게 전하기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1: 네. 오늘도 현장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 박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교계 이슈를 전하는 교계 전망대. 지금까지 제작진 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일은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 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님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라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들으며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항상 감사하고 저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생각이요. 야, 이제 내 온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현혹도 되고 마음도 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쏟을 곳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어우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아,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아,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하게, 예,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아우,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아우, 실족하겠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아,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백의 시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예,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의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듣고요. 우리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마쳐졌죠. 당선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켜 성심으로 일해야 하겠고요. 낙선자는 지나친 낙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완벽한 이 없고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을 옷 입고 서로 힘을 더해서 세계의 빛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 상잔의 비극과 곧

통을 되새기며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또 미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북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찬 그런 느낌인데요. 네, 먼저 각자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부대표 로 섬기고 있고 또 빛과소금교회를 섬기는 김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2: 반갑습니다.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사무국장이고요. 전주 희망의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인성 목사입니다.
0: 네, 전주에서 올라오셨네요.
4: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미디어 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인천에서 갈매산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으려고 노력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이신데요.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잖아요. 축복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꿈같은 일이
5: 일어납니다.
3: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0: 아멘.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우리 대표되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자로서 성도들이 도시에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요즘 좀 쓰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세미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임은 많이 있었는데 코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두 명을 코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매주 이렇게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데 뭐 전도에 관한 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설교와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또 목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코칭을 받고 있고요. 이 코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래서 뭐 남해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그 200여 번 가까이 가셔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부터 일본, 호주 이런 지역들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들이 이제 전도자로 도시의 업으로 세워지도록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아주 든든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고충도 나누기도 하고
3: 네.

0: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신데요. 특별히 전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3분 전도?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1: 3분 브릿지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1만 명의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네. 네, 가장 특화된 복음 전도법을 이제 개발하신 건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론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미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론을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제게 3분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3분을 다 사용한 후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끊김없이 변론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3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도 또 하나님 네네. 말씀을 전하면 네. 사람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1: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0: 많이 지나쳐갈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1: 보통 이제 3분의 시간을 허락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그 3분의 시간을 요청을 할 때 다 허락을 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끝까지 복음을 들어주시는 경우들을 이제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0: 네. 네. 나가면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정말 영혼이 있죠.
1: 네네.
0: 3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복음을 네. 전한다는 3분 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1: 네.
0: 그러면 좀 맛보기로 좀 잠깐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사역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그 3분 브릿지의 내용만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람을 만나서 3분을 허락받고 이제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는데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엔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보지만 해결할 수 없고 점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운명으로 돌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비록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를 해서 돈에 손을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도 돼보지만 그래도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2: 물에요.
1: 예.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할까요?
2: 산에요.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0: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은 모든 죄,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복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1: 이쪽이에요.
0: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다섯 마디만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2: 하나님 아버지.
0: 저는 죄인입니다.
2: 저는 죄인입니다.
0: 오랜 생활 방황하다.
1: 오랜 세월 방황하다.
0: 이제 돌아옵니다.
2: 이제 돌아옵니다.
0: 예수님.
2: 예수님.
0: 나의 죄 때문에.
2: 나의 죄 때문에.
0: 십자가에 죽으시고.
2: 십자가에 죽으시고.
0: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2: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0: 예수님.
2: 예수님.
0: 이 시간.
1: 이 시간.
2: 이 시간.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2: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0: 이제 나는.
2: 이제 나는.
0: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2: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0: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0: 지금부터 영원토록.
2: 지금부터 영원토록.
0: 나를 인도해 주시고.
2: 나를 인도해 주시고.
0: 축복해 주세요.
2: 축복해 주세요.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3: 박수 한번 드릴까요?
0: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하거든요.
3: 네.
0: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데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는 분들을 해서 아직 하나님 품에 앉지 않은 분들은 초청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평신도들도 정말 이 문장을 다 외워서 믿지 않는 네, 네. 주변의 분들에게 권한다면 네. 너무나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네. 네. 맞습니다.
3: 네. 3분의 시간을 이미 이렇게 드려서 네.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은 저는 거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1: 예. 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3: 네.
1: 하나님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할 때 울먹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3: 네.
1: 실제로 영접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다니다가 쉬신 분들이나
3: 네.
1: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앉자마자 조시는 분. 그런데 이 브릿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제가 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브릿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3: 네. 네
1: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전에 전도 방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 아, 어떨 때는요. 아 오늘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3: 네,
1: 이런
3: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네,
1: 부담스러운 거절 당할까 봐
3: 네. 또
1: 내성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런데 이 3분 부치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보통 전도는 은사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영철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건 뭐냐면 전도는 복음을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하고서 해보니까 열심히 익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3: 네.
1: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낡은 차도 바꿔주시고
3: 네. 네,
1: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3: 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니까 기적이 기적을 낳는
1: 그렇죠.
3: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3: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3: 들거든요.
1: 네.
3: 우리 현장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어떠셨는지요?
2: 저희도 성도인들 모시고 따로 또 아울리치도 가고 이렇게 연합으로도 가는데
3: 네.
2: 저희는 이제 경북 예천의 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청주 정시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분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집성촌은 다 가족 친척이 연결돼서 서로 눈치를 보고 이래서 네.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질 못했는데.

0: 근데 저희가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거기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믿었던 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소를 키우시는데 그 소가 주인을 발로 찼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남편분이 굉장히 강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또 교회를 오시고
1: 네.
0: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1: 네.
0: 지금은 성도가 여섯 명이 됐습니다.
1: 할렐루야. 아,
0: 그래서 뭐 처음에는 세 명, 그다음에 두 명, 한 명. 첫 해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간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인지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나의 성격도 그렇고 왠지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관계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과 걱정 때문에 복음을 그렇죠.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세 분은 정말 특히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0: 네,
1: 목사님들이시니까
0: 네.
1: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2: 특히나 복음을 받으신 분 중에
1: 네.
2: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 이혼수기를 이영철 목사님 교회에 설치하러 오셨다가 삼분부리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1: 네.
2: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 깊어지다 보니까 나 예수님 닮고 목사님 제자가 될래
1: 네.
2: 이래가지고 삼분부리지를 익히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에게 복음을 위해서 영접시키고 보좌관에게 복음을 위해서 영접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일들도 있었고요. 한 여집사님은 미용실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익힌 다음에 단골 손님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하다가 단골 끊어지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2: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1: 화내고 또 불쾌하면
2: 네,
1: 어떡할까.
2: 그런데 작정하고 이걸 능숙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언니는 언니 나한테 3분만 줘봐. 그러니까 야 나는 불교야. 나한테 이거 절대 하지 마. 난 싫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지혜를 얻어서 언니 그럼 5천 원 빼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한번 해봐 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1: 할렐루야.
2: 예, 직접 성도들의 삶에 능숙하게 익혀지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죠.
1: 정말 시간은 짧은 3분이지만 그 안에 기승전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 예,
1: 또
2: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그 메시지에 더 힘이 실린다는 그런 생각이
2: 예.
1: 드는데요. 목사님 요즘 정말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저는 이 3분 브릿지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목사님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0: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지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전도에 관한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응답받는 설교들이 많이 있고 근데 보니까 내 삶의 전도가 열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교구를 관리하고 성도들 신방하는 곳으로 목회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은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자기는 20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 정말 목회가 뭘까. 목사가 뭘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양들을 목양하는 거지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그 전도 간증을 많이 하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그분들이 관심사가 전도가 되고 또 나누는 이야기가 전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 아울리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0: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1: 네. 예. 전 교인이 전도자로 설 때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귀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분을 모시니까 시간이 더 금방 가네요. 네, 이제 평생의 감사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또 이 사역의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실 겁니다.
2: 저는 먼저 보잘것없는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사랑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리고 또 목회 코칭 제자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1: 아멘.
3: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장엄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대마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을 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니 그런 말씀 때문인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전도했던 그러한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서 복음을 떠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복음을 떠나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이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멘.
0: 저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동생이 이 임파선암 선고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막 하늘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8절이거든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말씀을 바꿔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결국은 이루어졌고 저도 제 동생도 지금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는 2026년에 또 아울리치로 전도여행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1차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단양과 제천 지역에 가고요. 2차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6월과 9월에는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10월에는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우리 극동방송과는 얘기 중에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와 또 한국교회연합과 3부브릿지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4시간이 모자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중보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이니까요. 힘내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아멘.
1: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0: 네.
1: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평신도님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그 3분 브릿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3분 좀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날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의 부대표이신 빛과 소금 교회 김인수 목사님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전주 희망의 교회 최인성 목사님, 미디어 국장이신 갈멜산 교회 김윤선 목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성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내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룬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즉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집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수목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 신학대원의 석좌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그편 그대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주의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투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0: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인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깨지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페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이 이기풍 깡패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라는 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다 때려 부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오늘 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을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페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종이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형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에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 겪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 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통해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3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한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견인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

0: 공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즈음을 지날 때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중간 결산을 절로 해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지나왔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 묻게도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기도의 통장이 얼마나 두둑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따름이요. 화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상훈 목사님의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르듯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이라. 아멘. 이 시간도 찬양 들으시며 더욱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어요. 6월 6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아, 오늘도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찬양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혹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이정현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5463님,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듣기 원합니다. 라고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6381님,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군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봉지를 싸며 듣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복숭아 밭을 세 딸과 사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는 곳은 경북 구미, 충남 천안, 충북 보은군인데 주말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 일하니 힘들지만 세 자매가 모여서 일하니 즐겁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밭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20님,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파선교사에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신청하고 싶은 곡 적어주셨고요.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라고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아, 어머님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89님 퇴근하며 듣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3591님, 지금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프신 중에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아멘입니다. 회복되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영혼도 육체도 이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591님 메시지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죠. 꼭 그렇게 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7301님이 신청하신 곡 지선의 충만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주말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3: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40 years. Judges chapter 13, verse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말씀.
4: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창수 김,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5: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오늘은 Memorial Day,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는 지금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높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소동이 크게 일었었지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결국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당선되신 분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 유세할 때만큼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혹시 안 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2026년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ied, 입다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again turned to local gods.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방신들을 찾습니다. 다시 우상을 찾은 거예요. So God let the Philistines rule the Israelites for 40 year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음 40년간 지배하게 하십니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a man named Manoah and his wife had no children.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Had no children. One day, 하루는 an angel came and told the woman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baby.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son.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Who would be a Nazarite from birth.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She could not drink any grape juice or wine.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즉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스나 와인이나 이런 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uld not eat any unclean animals. 그리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could not cut her baby's hair. 심지어 이 아기의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When the woman told her husband,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He asked the Lord to send the angel again. 그랬더니 he 여기서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천사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The angel appeared to the woman again.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아내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So she ran, 그녀가 달려가서 and got Manoah, 남편을 찾아왔죠. The angel repeated the instructions and waited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이 천사는 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고 and waited, 기다렸습니다. While Manoah made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마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The angel was asked.

Actually, God.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So, he ascended into heaven. 여기서 he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오르셨어요. With the fire. 불과 함께. From the burnt offering. 어디서 나오는? 이 번제에서 나오는 불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Manoah and his wife had their baby.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국 아기를 갖게 되었고 and he began to grow. He 여기서는 아기이고 이 아이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And be blessed by God.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Well, there were 12 judges in the book called Judges in total.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Samson was the last one.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지요. The story about him shows that matters had got much worse. The story about him, him은 여기서 삼손이에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shows, 보여주는데요. Matters had got much worse. 이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나빠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ople turned away from God.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지고 말았어요. They suffered pain for what they had done wrong.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y did not change their ways. 그러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he Israelites made friends with the Philistines.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우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They married people from other nations now.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참 문란해진 겁니다. 내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The men from Judah's tribe chose to remove Samson. 그리고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otherwise they would spoil their good relations with the Philistines. 삼손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이것이 망가질까봐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 삼손을 놔두면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They let Philistines rule. 심지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In the story about Samson,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they never called God Yahweh.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They did not consider him as the covenant God.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Israel's people went away from God.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And they stopped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는 싸움도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보면은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또 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현대에 와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could not see the difference between God and the world that was evil.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참 악을 행하는 세상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However, 하지만 God continued with his plans.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He even used Samson's selfish actions for his own purposes.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서 he가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이기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Samson was not a leader with great skills. 삼손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Who worked together with God.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He was an example of how God can use people.

lack of skill. He가 바로 삼손인데 he was an example, 좋은 예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How God can use people.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People's lack of skill.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By this, 이런 걸로만 보아도 he can do what he has planned. He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누구 하나 없다고 못하시지 않아요. 참 능력이 없는 삼손도 데려다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우리말 제목은 주님이여 이 손을입니다.

Praying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Thank you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As we begin and enter new month,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지금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lways provide for our needs.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even when you have to punis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할 때도 you still plan for the future. 앞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when you will bless us again. 그리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t it is your goodness that draws us to repent and return to you.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grace toward Israel in allowing Samson to be born and used by you.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and mighty power to work through men.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s we begin to enter new month, 우리가 새로운 달 6월에 이렇게

들어서서 시작하는 가운데 Please help us to remember to honor you.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단어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7절에 등장하고요. 우리말 엔세메스와 글릴롯입니다. 먼저 엔세메스부터 엔시메쉬 엔시메쉬 이렇게 발음하시고 다음에 글릴롯은 골라일라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골라일라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삼손의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니 약 4천 년 전이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만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때 야곱은 77세였어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당시 우리가 이 야곱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아버지 곡할 날이 다가오니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 소리를 리브가 어머니가 듣고 어찌한 날에 너희 둘 다 이르리요. 그래서 이 야곱을 오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쫓겨가는 거예요. 죽게 생겨서. 그래서 지금 밖에서 자는 거요. 야영한다고 자는 게 아니고 쫓겨가다가 자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 베고 잘 때 편하다 안 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잤어요. 속도 좋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와, 할렐루야. 어차피 잠을 자고 꿈을 꾼다면 영몽 꿉시다. 그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20년 전쯤에 받은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77세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결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냐면 앞으로 네 후손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당 올 수 있는 건강 있길 바라며. 아니 지금 된 것도 아닌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여러분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베델이 되길 바라며 우리 예수 마음교회가 베델이 되길 바라며 예배드리는 이곳이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아몬드나무, 편도나무. 그러니까 아몬드나무라는 이름을 가졌던 루스가 갑자기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신 거.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감격해서 그 자리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을 아직 못 지키고 있어요. 곧 지키겠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월이 20여 년 흘러가지고 그 고향집 이게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아시죠? 얼룩이만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그 형이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 받은 거 알죠?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35장 봐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무가 울창한 나무가 있습니다. 비바람 폭풍 후 추위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이 나무는 요동치 않습니다. 봤더니 어? 시인이 시를 쓴 게 1920년대네? 일제시대? 어? 그러면은 이 나무는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어? 바람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일본인들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요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4장과 33장을 알아야 돼요. 33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얍복강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니까 절에 가면서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입맞추죠. 그때 형 에서가 반갑다 환영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부담돼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 계시면 내가 뒤쫓아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먼저 가고 내 종들을 남겨두겠다. 아유 형님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무리해서 가다간 다 힘들어 죽을 겁니다. 찾아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형과 형의 종을 다 떼내요. 그리고 이분이 온 곳이 어딘가 봐요. 온 곳이 어디냐면은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성읍이 있는데 그 세겜 성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그 성에 도착을 하자 거기다 장막을 쳐요. 거기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등장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야곱은요 12남매를 낳았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베냐민까지 빼서 12남 1녀를 낳아서 13남매를 낳는데 지금 베냐민은요 35장 뒷부분에서 태어나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지금 12남매 11남 1녀 디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가서 구경하는데 세겜의 도시의 추장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의 추장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붙잡아다가 강제로 범해버려요.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자녀들이 그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우리 가족이랑 결혼하려면 그냥 결혼하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할례를 받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 남자들이 몽땅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그 더운 나라에서 의료시설도 좋지 않은 상황에 할례를 받았으면 덧날까요 안 날까요? 덜 날까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덧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몽땅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환대 문화. 뭐라고요? 환대래요, 환대. 그들은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나도 떠돌이고 다 떠돌이니까 서로 나그네가 오면 서로 환대래요. 두 번째, 맹세 문화가 있었어요. 맹세가 문화가 뭐냐면 이게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 서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맹세 어기면 이런 죽음이다. 그래, 맹세 문화. 세 번째, 복수 문화가 있었어요. 복수. 내 가족을 누군가 건들면 끝까지 쫓아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레이랑 시몬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명하죠. 첫 번째, 뭘 명하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걸 거꾸로 해서 가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에 있는 자 있죠? 야곱의 집에 있는 자. 저 위에 봐요. 자기 집안 사람. 이건 가족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이거 종을 포함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가면. 하나님의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세상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깔고 앉으시죠. 그게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다면 오늘부로 끊어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랬어요. 부정한 것 접촉했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흐르는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암송아지 잿물로 씻고 제사드리고 내면과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라. 이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내적, 외적인 결단. 옷 바꿔 입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옷 바꿔 입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옷을 바꿔 입읍시다. 이미 바꿔 입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예전에

22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야, 갈 때요, 목적이 제단 쌓으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아니 신상 버리라겠는데 왜 귀고리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요 귀고리가요 부적처럼 쓰였어. 요 귀고리가. 그리고 귀고리가 해, 달, 별 모양이 대부분이었고 이방 우상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지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복수를 못하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약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8km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48km면 빠른 사람은 하루만 가지만 아이들 짐승들 다 가지고 장막까지 갖고 가면요 2, 3일 걸리죠. 그래서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굿이라고 불렀더라. 알론 밭굿, 통곡의 상수리나무. 지금 우상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죠. 지금 유모 돌아가셨을 때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죠. 이게 상수리나무가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커서 그래요. 이게 중동지역의 상수리나무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참나무요. 상수리나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세겜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 큰 돌을 세우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놓아 증거를 삼았어요. 거기다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만나가지고 사명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세운 장소가 상수리나무 아래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가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콕질로 죽였죠. 그게 상수리나무였어요.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상수리나무에서 우상숭배함을 꾸짖고 심판을 경고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을 만난 곳도 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곳도 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곳에서 우상도 숭배했다 이거지. 여러분, 이왕이면 상수리나무가 좋은 것도 됐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정상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물질이라는 상수리나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이든 좋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 영적인 단절과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기도 했던 상수리나무 기억하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미 얍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 받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삶을 못 살아서 이것 좀 봐요. 밑에 보면은 녹색 글씨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글씨 지금 오른쪽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읽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이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면 당연히 사람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야 야곱아 너 오늘부터 또 이스라엘이야 이 소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환경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단순히 무서운 힘을 가진 독재자가 아니라 산처럼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여 기르듯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100살의 아들 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믿어지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 있죠. 예, 형제들이 저기 요셉 있는 애굽에 그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요셉이 아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라잖아요.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요셉이에요. 아직까지 요셉인지 몰라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믿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절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여러분 루스 땅 알죠? 루스 거기가 이제

0: 과거에 베델이 이제 거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나의 베델은 어디, 언제, 무엇, 누구인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그곳이 영적 베델이 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일어나야 되며 다시 베델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말이고 가족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율법은 채점표가 아니라 길 안내이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붙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한 번에 충분히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심에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푸네의 찬양과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이 행동 점검이나 도덕 평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전부이지요. 이것은 도덕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오지은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며 매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0: 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and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0: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2: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2: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자 광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케 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제 꿈도 야망도 젊음도 다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날도 그 호렙산에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꼴을 먹게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저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가끔 작은 풀들과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산에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누런색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읽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내가 우리가 주 옆에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런 찬송과 기도 수시로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는 그런 또 표현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께 가까이 감이 마땅한데 그날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접촉이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들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실지라도 거룩한 신성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더 이상 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되면 그도 죽어야 되니까요. 무섭죠. 유명한 유대계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 문헌들이 전해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면 좋은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두렵고 무섭게 자신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심판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계인이고 유대계 민족이고 또 독일에서 살던 이 사람인데 유대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신이 있다 정도이지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인슈타인은 공부는 열심히 잘했고 과학계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이 영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초보자단이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오 정의로운 분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정의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도 사랑도 거룩도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다 복 주길 원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복을 주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 대신하여 희생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완악한 인생들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그분에게 시비 겁니까? 설령 교회의 목사에게는 비난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과 악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에게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또 실수와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욕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대적합니다.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불신앙의 악행을 더 경고히 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스스로 자초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성도들은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죄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함부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안 됩니다. 성전에는 공간이 세 개 있습니다. 성전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쪽이 성전뜰입니다. 마당이죠. 그 마당 지나가면 건물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성소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성전은 세 부분이죠.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전뜰에는 일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그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설명은 첨부하지 않았지만은 그 입구 앞에 있는 것은 돛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그냥 올 수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자신이 죽음 마땅하지만 자신 대신에 희생의 죽음을 당할 양을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개 양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인계하겠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지만은 이 희생의 제물을 번제로 바칠 테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거든요. 양을 죽입니다. 뭐 수면제를 해서 조용히 죽이는 거 아니고요. 그때는 수면제도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칼로 양을 도살하는 거죠. 양이 죽을 때 조용히 죽습니까? 아마 널 꽤 클 수도 있고요. 또 피가 막 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거룩한 예복에 피가 튑니다.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양 같은 짐승을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로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성전들은 그야말로 짐승들의 울부짖음의 장소였고요. 그 피가 막 유일히 낭자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옆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그 대야에 가서 손을 씻어요. 몸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많지 않고 그 주위에 제사 제물을 양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는 관심도 없고 이 양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격하게 분노하셨죠. 예수님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다만 번역을 정나르게 못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상을 뒤엎으셨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개의 자식들아 하겠죠. 엄청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을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장사 수굴로 만드느냐. 그들 다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그 뜰에는 제사장과 이제 백성들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란 방은 일반 백성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에 관련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행하죠. 마지막 끝에는 곳은 성소인데요.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기간에 가장 어른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놉니다. 딱 한 번.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왼편에 보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0: 죽으셨어요.
1: 영혼이 떠나가셨으니까. 그 순간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저 휘장의 두께가 15cm입니다. 힘센 황소가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엄청 견고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을 때 정말 성전에서도 저 가운데에 박힌 담이 해방됐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이거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거룩한 건물인데 그 길이 환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 종교를 배방하면 안 되지만 좀 죄송한데요. 천지교는 좀 왜 성경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 습관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례전 가운데 고백성사 있어요. 그 교구의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자기 담당 사제에게 가서 신부에 가서 자백이 됩니다. 온갖 죄를 다 이야기 됩니다. 뭐 죄도 좀 남에게 이야기할 만한 것도 있지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죄도 있거든요. 행위의 죄, 마음의 죄 있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 됩니다. 그게 고백성사입니까? 성례전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좀 중대한 문제여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안 될 문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했어. 성모 마리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종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부터는 우리는 다른 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은 안 됩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이때 되어진다 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풍요하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서 초기에 한번 여기서 설교 간증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모 살 때도 그랬습니다. 좀 돌아보니까 기도해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아. 보통 기도하면 다 된다 하잖아. 솔직히 난 안 된 것이 훨씬 많았거든. 정말 중요한 건 안 됐어. 지금 저도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가겠습니다. 거기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포기하고 서울에 부모사로 갔거든요. 또 거기서도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송신대 대학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요청하니까 목사님도 거절하셨어요. 좀 다른 석사학위가 몇 개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오. 내가 공부하면 김인 공부하시는데 불러요. 마치 내 공부 도와주고 마실 때까지 그때 목사님 공부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다 받도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박사학위 그 공부하는 솔직히 저는 설모기 때문에 일반 대학은 가고 싶지 목회학 과정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등록할 때 사용하라고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 다른 교회로 옮겼거든.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는 좀 지원해도 부목사에게 그 급을 지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 박사학위는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또 이왕 했으니까 공부를 계속했는데 이제 미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대했습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다 미국 가요. 저만 잘 못 갔습니다. 전 천안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 그 여름성에 집회했습니다. 마음은 막 이렇게 참 서성하고 왜 하나님 얘기도 안 들으시는가. 그런데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자 준다고. 그래서 10년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그 과정을 마쳤는데 뭐 거의도 많지만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라 뭐든지 안 돼. 만사 불용성이라.

만선 아닌데 많은 부분이. 그런데 지나고 보니 특권 축복입니다. 특권 축복역사를 제가 또 이야기하면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여러분 중에는 제 말을 듣고 아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되는 할렐루야로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묵묵히 할 일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때 우리 항상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형통하든지 공과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만큼은 항상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신학자들의 해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경외와 존경의 표현이다. 높은 부분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그 당시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영화롭게 찬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뭐 갈 데 없어서 그냥 바람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여기 거의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또 인생도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일만 되면 또 오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사람을 만나듯이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저 직장인들은 그 기업의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이 높은 분들이 부르실 때 우리가 평상복 입고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옷을 단정히 해서 또 몸을 보살피면서 찾아갈 거예요. 겸손하고도 정중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기업의 뭐 회장 그런 분들 못지 않고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높이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 이름 놓으면 펜 버리고 새 펜 가지고 아도나이를 씁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펜 버리고 옷 버리고 또 샤워하고 새 옷 입고 새 펜 들고 여호와를 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 세인이 하는 이름은 쉽게 쓱쓱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아도나이 혹은 여호와를 쓴 것입니다. 고대 구약 그 시절에는 이 히브리어가 자원만으로 기록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음이 없어도 이룰 줄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후대인들 위해서 마소로 학벌하는 그 학자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 위해서 이 성경 본문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음을 붙였어. 그런데 그분들이 벽에 부딪혔어요. 여호와라는 글자 앞에서 모음 글자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서 정말 온 정성을 단 그들이 쓸 때 썼지만은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두려웠어.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상 모음을 붙으려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모음을 못 붙이겠는 거라 이 단어를 읽지를 못하니까. 그래 부득이하게 붙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여호와 야훼가 적어간 발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너무 긴 세월 동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읽긴 읽었지만 부르면서 읽진 않았죠. 하나님은 자비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공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0: 장난스럽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까? 저 기도원이 많이 다닐 때 보면 그 은혜 받고 했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막 한참 수다 떨다가 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라.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라.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호칭이 맞습니까? 다른 소리 좀 하면 어떤 놈? 막 장난치다가 뭐 요새 사람들 젊은이들 대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박 끊겨잖아 그런 말들은.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장난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지나갔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부릅니까? 그것은 내가 애교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일 것이 아니고 그 대목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제가 순간 그렇게 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합니까? 굳이 이상한 변명 늘어놓으면 그 평가가 계속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나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여러분 단정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지만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많은 분도 그렇고 옷 복장이 단정하시잖아요. 최고급 브랜드 메이크 옷 입고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막 준비 없이 신발이나 복장 같은 거 함부로 입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갈 때 그래 합니까? 기업이 회장님한테 그래 합니까? 하나님이 그분보다 더 못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막 키우는 어머니들 경우에 막 젖 먹이기도 하고 살림 살고 또 애기들 막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지 못하고 육아했던 그 차림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밤새워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름진 옷으로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하시잖아요. 형편을. 또 그런 분 그런 분대로 또 하나님 기회 계시니까 우리가 사람 외모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옷을 왜 저렇게 받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으로도 또 몸으로도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취하기를 각자가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야 뭐 그 주님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나쁜 말 아니죠. 아빠 아버지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드립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항상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송하고 때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또 감사하고 그 이후에 더 놀라게 축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큰 산의 연속이라 해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산들도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실 때요, 우리 앞에 놓였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와 같아지는 평안의 은혜로 쏟아지는 감사가 찬양마다 함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첫 찬양으로 기름 부으심 준비했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이고 이끌림이 세워짐이 치유됨이 회복됨이 은혜이고 그 손에 살아남음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소프라노 신용란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강중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하고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테너 이대형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의 찬양입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 도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민남일곡 있으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망이 결박을 해도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0: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평지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와 함께 드렸던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그 뜻에 따라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 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년.
3: 그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어요?
2: 한 800명 넘게.
3: 그러니까 저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2: 네.
3: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3: 예.
2: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3: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2: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0: 이러고 있습니다.
1: 교도소도 가고.
0: 교도소도 가고.
1: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0: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1: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0: 네.
1: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0: 저희는
1: 저
0: 이제
1: 큐바도 갔다 오고.
0: 쿠바 그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1: 자비량이로
0: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1: 아. 그렇게 이제 네.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0: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1: 근데 쿠바.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0: 어디를?
1: 단체.
0: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1: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0: 네.
1: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0: 그럼요.
1: 주고
0: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0: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1: 코로나 기간에
0: 네.
1: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0: 네.
1: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0: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몽세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1: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많죠.
1: 언제?
0: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네.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0: 그렇죠.
2: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0: 교도소 사역.
2: 아.
0: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0: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1: 그럼 또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1: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보람 있죠, 정말.
1: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1: 같은데.
0: 많죠.
1: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1: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1: 아멘. 예. 맞습니다.
2: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2: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2: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2: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2: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2: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2: 네.
1: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놔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2: 네.
1: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2: 그러니까요. 너무
1: 많이
2: 비싸서.
1: 올랐죠?
2: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1: 줄었죠?
2: 못 오셨어요.
1: 예. 예.
0: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2: 네.
0: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2: 네.
0: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2: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0: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은 거.
0: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한복을 알려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틀란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2: 케이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0: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란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이제 한 번 우리 네.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사고가 났어요. 차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찾아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처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 데 좀 지원해 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

0: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0: 오, 웹사이트가
1: 네,
0: 있군요.
1: 네, 있습니다.
0: 미국에.
1: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2: 네.
3: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1: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1: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2: 아. 어,
1: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1: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3: 될까요? 델타에
1: 되고요.
3: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1: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스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3: 연락이 되는군요.
1: 네. 네.
3: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1: 네,
3: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1: 아 맞죠. 예. 네.
3: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을 하기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1: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아멘.
3: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1: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1: 그래서 이것도
2: 기도하겠습니다.
1: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
3: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1: 아, 네.
3: 예, 처음이에요.
1: 네.
3: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1: 네.
3: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알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 네.
3: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알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언제든지요.
3: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1: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3: 네.
1: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3: 그럼
1: 제 전화번호.
3: 전화번호를 예. 극동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1: 네.
3: 줘도 돼요?
1: 아유, 그럼요. 예.
3: 좋은 사람들한테.
1: 아유, 그러면.
3: 알아요.
1: 아니 그래.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3: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예, 가야 되니까.
1: 그게 아주 힘들어요.
3: 복잡하더라고. 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족 상잔의 비극과 고통을 되새기며 우리 극동망송의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과 또 미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북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쳤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소개할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먼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인생의 죄 앞에 우리가 나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으로 다름질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한 시간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선곡을 소개해 주라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를 따르는 현대사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 버렸다. 천국은 현재의 고난을 잊도록 도와주는 탈출구가 아니다. 천국은 이미 받은 선물이며 현재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진리를 알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그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모든 주권자와 권세자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세상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영원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봉사하게 한다.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거나 스스로 이름을 떨치거나 부를 축적할 필요가 없다. 영생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갈망이 진정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쫓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다. 헛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천국과 그곳의 거룩함과 희생과 정의가 완벽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영혼 속에 주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성이 쓸쓸한 광야처럼 메마르고 저주받은 불모지 같던 나, 그래서 한때 절망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거룩이란 열매를 맺는다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에 미천한 나를 기억하신 주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 큰 구원과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주신 복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평강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늘 더해가는 이 행복감으로 친구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주며 매일 즐거운 대화로 이 세상에 감명을 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낳은 이삭을 보고 기쁨에 겨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다 그녀와 함께 웃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을 명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절대로 아 나는 이 일에 부적합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굴의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를 대할 때는 당신도 하늘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박형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하겠습니다. 바로를 통해 보여주었던 유혹과 흥정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길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적자로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는 영적인 큰 의미로는 죄의 세력이며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 열 가지의 재앙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출애굽을 방해하기 위해 바로의 유혹과 흥정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유혹과 흥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교묘하게 세상과의 분리를 막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전 세상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데, 바로는 우리에게 삶의 모습 아무것도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더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지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흥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가기는 가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신앙에 열심을 낼 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여러분, 사탄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은혜에 깊이 젖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유혹이고 흥정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못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군가 대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자들만 대표로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 사단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 나나 아이들은 좀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것도 유혹이죠. 네 번째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재물을 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의 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재물만 놓고 가라,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맞물린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질 두고는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흥정하며 출애굽의 걸음을 막는 바로의 교묘함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을 잘 방비하여 그리스도

국민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여 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며 주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삶을 채워가고 매일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느끼는 평안, 그리고 찬양 가운데 느끼는 평안, 또 기도 가운데 느끼는 평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평안의 바람이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성어산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미사곡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이든의 미사는 실제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 교회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에서도 연주용 미사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합창과 사중창, 특히 소프라노의 독창이 화려한 곡인데요. 이 고전파 시대에는 미사곡에도 오페라의 영향, 다시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는 콜로라투라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애국의 찬양, 힐리의 찬양을 준비한 건데요. 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에 하이든이 이 미사를 작곡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미사의 이름을 넬슨 미사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미사의 이름이 아직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글로리아의 가사가 원래는 하나로 길게 가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연주되는 미사를 칸타타 미사라고 하는데요. 칸타타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중에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가사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까지 가사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첫 곡 들으셨고요. 글로리아의 두 번째 곡은 귀톨리스 베카타 문디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두 번째 곡 귀뚫리스 백하다 문디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세 번째 곡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꼬니암 뚜솔루 쌍뚜스입니다. 가사는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새 악장 들으셨고요. 이제 크레도 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도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첫 악장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요거 짧은 악장인데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간격으로 카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프라노 테너가 먼저 노래하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후에 같은 멜로디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음은 아니고 4도 아래서 음을 받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해 생긴 오스트리아 국민의 불안감,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과의 몇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넬슨 미사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사실 넬슨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명명 추기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미사의 분위기와 전쟁 직후에 쓰였다는 이유로 넬슨 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에틴 카르 나투스 에스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중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은 음악가 중에서도 성격이 무난한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이든은 남들과 특히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늘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아랫사람을 항상 챙기고 돌봐줌으로써 파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명성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크레도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Et resurrexit, 부활하셨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선거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었고요. 지휘는 박창훈이었습니다. 하이든 여기까지만 감상하시고요. 이제 흑인연가 들으시겠는데요. 흑인연가는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곡입니다. The Battle of Jericho이죠. 흑인연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등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신의 해방도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오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던 것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호수아. 오늘 노래에서는 조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요. 오늘은

네, 여리고성의 전투, 더 배틀 오브 제리코, 모세호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은 전부 흑인들입니다. Just a fit the battle lover. 네,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단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어는 일라이저 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엘리야의 제단, 이 노래에서는 엘리야가 일라이저로 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호관 합창단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모세오 관합창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유명한 교회 음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소재로 한 오페라 나부코의 산막에 나오는 합창곡으로 작곡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는 큰 힘이 되기도 했던 오페라였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르디를 애국적인 우상으로 삼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을 그리며 부르는 합창.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입 맞추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아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용감했던 조상들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피브린 노예들의 합창. 이 곡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와 챔보콰이어고요. 두 번째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곡인데 박신아 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페리오스 독창곡집에서 골랐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또 평안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가 교만한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가

겸손한 때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진정 강한 때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최정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는 뭔가 남에게 자랑하고 소리를 크게 내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의 우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가 가장 교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때는 언제이셨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대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단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무릎이 힘을 잃어 무표정한 땅에 그 얼굴을 맞다 절망의 방울을 흘리는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전능의 옷을 벗고 한없이 한없이 약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닥쳐오는 시험이 너무나 거대해서 벙어리처럼 서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두 주먹 불끈 쥐고 우십니다.

나이가 먹고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의 둥지를 떠나갈 때 어린 시절 따스한 방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노래 소리에 잠들던 때가 그리운 나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냘픈 여인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입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은 그렇게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베들레헴,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잃어버린 땅이지만 당신이 오심으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억함이 되고 여호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향기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당신에게 나갑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은 표적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걸으시면서 잔잔케 하시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들레헴 저 깊은 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인간, 단점투성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셔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신 채 누워 계십니다. 마리아의 돌봄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연약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결단인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친히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듯이 주 예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공의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에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의 삶을 살던 롯이 보아스를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실패에서 축복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감사로 그 분지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록스의 목소리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ny Yu.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Psalm 121 verse 1 and 2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Amen.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pe you had a beautiful and amazing week and having a wonderful day too.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so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wondering where will my help come from?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When the road ahead seems uncertain, our hearts can easily become discouraged.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But today's scripture gently lifts our eyes beyond our circumstances.
1: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상황 너머로 향하게 합니다.
0: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1: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Amen.
0: Just as flowers turn towards the sunlight, our hearts are renewed when we turn toward God.
1: 꽃들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네, 그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요.
0: The one who created the mountains, the sky and every flower along the path is watching over you today.
1: 산과 하늘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0: Whatever you may be facing, you do not walk alone.
1: 네,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May this time together lift your eyes, strengthen your heart, and remind you where your help truly comes from.
1: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고요. 또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0: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Have you ever noticed how wildflowers bloom along the roadside without anyone paying much attention to them? 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They do not worry about tomorrow, nor do they compare themselves to other flowers. 그 꽃들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꽃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They simply receive the sunlight, the rain, and the season given to them.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과 비 그리고 계절들을 받아들이며 피어납니다. Sometimes we spend so much time worrying about what lies ahead that we forget to look up. 우리도 때로는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고개 숙인 채 살아갈 때가 있죠. Yet the psalmist reminds us,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Faith often begins when we choose to lift our eyes above our fears, right?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높이 시선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The mountain before us may seem large, but the God who made the mountain is greater still.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정말 커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시란 거요. And the same God who watches over the mountains is watching over your life today. Amen. 그리고 그 산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요. So wherever you are right now, take a moment and lift your eyes again. 네,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잠시 고개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Our help is not far away. 우리의 도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Our help comes from the Lord.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men.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remember the words of the psalmist.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Life is not always a straight and easy path.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re are hills to climb, valleys to cross, and seasons we do not fully understand. 때로는 넘어야 할 언덕이 있고 또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계절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Yet even on the longest journey, God never loses sight of his children. 하지만 가장 긴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The flowers in the field do not bloom by their own strength alone. 들판의 꽃들도 자신의 힘만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Day by day, 하루하루, they receive the sunlight, the rain, and the care of their creator. 하루하루 정말 햇살과 또 비 그리고 창조주의 돌보심을 받으며 자라난답니다. In the same way, God is faithfully

at work in your life, even when we cannot see it. 네, 그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So, lift up your eyes with hope and walk forward with courage. 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소망합니다.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도 잊지 말자고요. Thank you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고

에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본인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부릉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의 샤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찬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찬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뒤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복음할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두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의료 역사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거액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한국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혼 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

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림이 더 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김도연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테너 이다윗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한국 교수 성가단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함께 하시죠.

성가단의 오 신실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끝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강수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 이 밤에 밤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찬미워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란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청춘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였습니다. 동행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 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려주심은 우리를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전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이죠.

엠브러쉽의 주 임재 안에 원어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와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럽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이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예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로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그 후에 루벤이 돌아와 그 동이에 이르러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의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못 잊어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뭐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그 기존에 입던 옷을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 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 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 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 거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희망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오늘 불교에서 인조우유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뒤에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에 계속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차려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느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게이 앞자리에 싸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 두 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를 나르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자면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잘해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 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의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때려 떠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묻혀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 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시고

0: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

항상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0: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빌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빌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빌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빌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구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모든 임금의 임금이요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0: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의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0: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한 장 한 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 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천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던

연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휙 불어오는 바람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문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뇌물이 예물이 될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지금 계속 야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지금 창세기 32장, 32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진영 또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사람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제 부니엘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스토리, 짧은 스토리인데요. 20년간 소원했던 관계, 야곱과 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가족인데, 형제인데, 아니 쌍둥이인데 둘이 관계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악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온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너무 두려워서 자기 가족, 큰 가족이잖아요. 자녀들하고 양떼하고 목축들하고 다 나눠서 굉장히 큰 가족인데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혹시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을까 하는 약간 꼼수 같은 야곱의 인간적인 대처, 이 두려움을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매니지하겠다는 생각.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다음에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담 쌓고 지내는 깊이 골파인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중에 호칭이 되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던, 들었던,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문의 두 형제가 이렇게 담 쌓고 2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등 돌리고 담 쌓고 앙금이 이게 풀어지지 않는 관계. 우리들은 없으세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김장훈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저작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역사는 좋은 역사일 수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처음으로 사실상 구약성경 전체,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의 49장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는 여기 32장 지난주에 봤던 그 몇 구절 되지 않는 야곱의 기록된 기도는 처음이에요.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 만나고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삼촌한테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삼촌 집에서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라고 야곱이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기도하기는 지난주의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하나임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바뀐 것 같으세요? 안 바뀐 것 같으세요? 오늘 스토리에서 과연 바뀐 야곱일까? 안 바뀐 야곱일까를 약간 아리송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긴 했지만 바뀌기 전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 야곱은 꼼수를 부리는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1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몇 마리인 줄 아세요? 계산 빠른 사람. 550마리. 저는 미리 계산해봤죠. 엄청난 목축을 지금 형한테 보내고 있어요.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 좀 분노 좀 삭히려고, 그렇죠? 뭐 형 관계 회복하려고. 근데 이게 뇌물이에요? 아니면 예물이에요? 뇌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요 본문만 보면 뇌물인 경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의 전개를 좀 보면 조금씩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장부터 지금 쭉 보아온 건 뭐냐면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 또는 집 떠나야 되는 신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과의 갈등,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죽일까 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삼촌 집에서 삼촌과 그 아들들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야반 도주하듯이 라반의 집을 뛰쳐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떠났을 때 경험했던 야곱의 마음속에 약간 갈등, 아픔, 뭐 약간 찝찝함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미스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 속으로 심리적 상태로 야곱은 지금 빠져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이제 야곱에게 더 엄습해옵니다. 형을 만난다는 그 프로스펙트에, 형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속에 두 진영, 육신의 진영과 영적인 진영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의 이 두 진영에 걸쳐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누는 꼼수를 사용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깊이 골파인 갈등의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저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한 대상이 떠올랐는데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 야곱이 이야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좀 관계가 소원해진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사실 이 야곱이 사용했던 대처 방안, 자기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그렇게 이렇게 효과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걸 제가 잘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 관계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원한 제 수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꼼수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안 만나려고 동선이 안 겹치도록 제 나름대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 담 쌓고 있는 관계들, 꼼수밖에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꼼수를 써서도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은 찝찝함 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방향성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우리는요,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관계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연막을 치고 담을 쌓고 등을 돌리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우리 형 저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전 역사했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야곱이 그냥 수동적이었잖아요.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안 읽고 지난 한 2주 전에 막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야곱이 글쎄 자기 때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세 때로 나눈 거예요? 네 때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몇 때로 나눴어요? 사실은 여러 번 이 스토리를 잘 읽으면 처음엔 두 때로 나눴어요. 처음에 두 때로 나눈 건 형이 공격할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거냐는 약간 수동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때가 아니라 세 때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 때처럼 느끼는데요.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14절부터요. 뭐 이렇게 쫙 나누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 사람 이건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이 대답을 이렇게 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둘째와 셋째와 각대 그럼 셋대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 짐승 때마다 다르게 섞어서 보낸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순염소, 암염소 한 때, 암양, 순양 한 때, 젖 먹는 낙대와 낙타와 새끼 한 때, 암소, 황소 한 때, 암나기 때 한 다섯 대 정도 나눠가지고 때별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사람 보내고 좀 시간 간격 두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뇌물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그걸까요? 저는 이 변화된 야곱의 작은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피하려고 그랬어요. 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형 피하기만 하면 돼. 나 그냥 안 만나면 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형이 치러 오는지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나하고 나머지 반을 살리고 나는 살을 거야.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적으로 self-protective한 마음으로 야곱이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마음이 생겨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더라.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형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해졌어요. 형을 만나고 싶어요. 그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 이제 야곱이 보내기 시작한 이것들은요. 550마리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소득의 근원이 되는 이 중동사회 속에서 저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트랜잭셔널,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한 계산된 선물이면 이것은 뇌물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진정한 누이침 속에서 비롯된 희생적인 회복의 시도라면 저는 그것이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경험이, 야곱과 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환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고 33장에 넘어가서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사건이 더 일어나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대들을 나누고 자기의 짐승들을 나눠서 다섯 대, 여섯 대로 이렇게 해서 먼저 형한테 보내버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는 축복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성경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여러분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다 떼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3절에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쩔름바리가 돼서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형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가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그 전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이렇게 형이 말했을 때 그 대답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뇌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받으소서. 왜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20년 동안 맡겼던 담장.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았던 그 두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적대감이란 렌즈를 통해서만 에서를 바라봤습니다. 에서에게는 늘 파멸을 몰고 올 것 같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에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서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우리가 핫도그 단톡방에서 나오고요. 교회를 옮겨서 서로 안 마주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급진적이면서 평범한 환대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때를 나눴던 이유는 뭔가 완충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안에 속에 가시지 않는 불안함과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야곱이 바뀌죠. 우리가 조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대를 보내고 제일 뒤에 오려고 했던 야곱이 형이 막상 나타나니까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들의 관계 회복 속에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복음적 리스테이킹이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왕따 당하고 등 돌림을 당하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 물리적 친밀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회복은 방어적인 고립에서 복음적인 환대로 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호화로운 선물로 평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시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안아주는 회복의 기적을 맛보는 야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위협은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만큼은 야곱과 에서의 이 모습 속에서는 야곱이 가해자이고 에서가 피해자였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가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회개,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용서, 에서가 동생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용서와 회개가 만나는 곳이 화해의 테이블이라고 우리 히볼 목사님은 내리 용서라는 책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야곱이 레스토레이션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에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레스티튜션을 하려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저가 그 고민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 그 자녀한테 내가 이제 답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답을 보내야 할까 하고 막 고심하고 고해로하고 있는 저에게 진정한 환대, 복음의 환대, 가스포 하스피탈리티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에베소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20, 30

0: 2장과 에베소서 2장을 대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가 하나님에게 주먹질하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자에게 대들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먹질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일까요? 이 스토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에서가 피해자였는데 에서가 선물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물의 방향은 복음 안에서 선물의 방향은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이 형이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당이 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인 형의 폭력을 회피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주적인 폭력과 인간의 폭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그 폭력적인 것을 스스로 다 흡수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종처럼 낮춰서 가해자였기 때문에 에서의 영역에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형에게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진 세상으로 가해자의 영역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그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에 내다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쌓아올린 담장들, 막혀버린 우리의 관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막힌 담을 둘이 갈라져 있는 우리를 멀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는 그 환대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움직이시는 복음적 환대의 first step을 그 희생적인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충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레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범사의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확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동력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단골 메뉴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심겨지지 않은 곡식은 결코 최고의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창수가 나고 보면 그 집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강한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늘 만나게 되지요. 같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승리를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승리가 보장이 되겠지만, 의심과 염려로 어쩌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승리도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가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는 생각, 확신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0먹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때다. 지금의 내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시절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후회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갈렙은 85세에도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했으며 확신에 찬 외침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80세이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옷을 입어도

0: 따뜻한지 모르겠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 김함이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에 무너졌고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넘는 확신의 사람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수많은 갈등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선물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말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패배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100% 승리야.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저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강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신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그 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후수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산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산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윗 연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사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네가 말을 탈 사람 2천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천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열왕기 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요.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산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조롱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또 나는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네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네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았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네 교만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로 모닝프레이즈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네, 장미가 건네는 이 다정한 인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린 괜찮게 지내는 거겠죠. 어느덧 2026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삶의 넝쿨이 얼마나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찌르지 않겠죠?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장민 엉꿀 이야기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무수히 그리고 또 무심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것 꺼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가 수많은 공연을 치르며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살인적인 연주 일정 속에서도 무대에만 서면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고 기쁜 미소로 연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그 기쁨의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직전 제가 아주 어릴 적 처음으로 첼로를 만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떠올릴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가장 행복했던 첫 기억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금세 얼굴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기쁜 얼굴을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소지을 때 주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했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 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시골로 내려가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줄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티미터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는 수박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살짝 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밤새 자란 수박줄기의 길이를 쟀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40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수박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이로 인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아해할 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잉태치 못하던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했음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이 걱정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면 당신 역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종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지금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0: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복이 거기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 아닌데요. 사실은 여덟 가지의 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애통해 하시고 힘드셨던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 나를 따르고 있는 것,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복이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으로 증명되는 가정은요, 거룩함으로 맛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맛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0: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앞에 설명한 여덟 가지의 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이 지금 예수를 싫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면 세상이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게 바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0: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죽어서 가는 그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악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귀하신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0: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0: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맛을 내는 것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선 한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기다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이 생선이 더 신선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패하지 않는 걸까요? 예,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썩어지는 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요?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유황불로 그들이 멸망하지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20명이면요. 2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줄 알아? 너희가 소금이 돼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귀한 가정이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에게는요, 또 하나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재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귀하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약속하고 계시는 것,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두 번째로 삶으로 증명되는 가정은요, 진리로 빛을 비추는 가정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0: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으면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산 위에 있었는데요. 낮에는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도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밤이 되니까 불을 켜니까요. 그러니까 캄캄한 그 밤에 불을 켜고 있는 그곳이 바로 동네이고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 주변에 살고 계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시는데요. 예수 믿으면 손해 보셔야 되는데요. 쓰레기 버릴 때에도

0: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귀하의 차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문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어떤 차가 제 차를 이렇게 쿵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 봤죠. 봤더니요, 기스가 났는데 아주 애매하게 기스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차, 어떤 차인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차가 저를 아는 이유가 제가 목사인 것을 압니다. 그럼 제가 전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친다는 것은 빛이 밝혀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0: 집안에 불을 킵니다. 이유는요, 밝히려고 켜는 거죠. 그런데 불을 켜고 큰 대박으로 그 불을 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을 켜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보여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뚫고 들어가서 투여해서 그리고 침투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들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대전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서대전역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꿔주시면 제가 가서 반드시 통장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가짜예요.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오십니다. 알지요? 오면 드리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쭉 살펴봐요. 아, 누가 돈 주게 생겼는지를 아셔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거절 못할지를 이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다음 달에 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지갑 잃어버리셨잖아요. 아, 이번에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 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버릇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돈을 드려도 그것을 정말 차비로 쓰는 게 아닐 테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시는 안 줘야지.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제가 아무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평상시에 항상 웃던 분이 저를 보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생긴 건 꼭 밤 깎아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깎아놓은 밤 뜻이 무엇인가? 외모가 단정하여 아무 흠이 없고 삶에 문제가 없어서 좋아 보이는 상태. 그러면 칭찬인가요? 칭찬하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깎아놓은 밤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겉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 썩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말과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깎아놓은 밤처럼 생겨서, 무슨 얘기인가요?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은 저를 통하여서,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알지만

0: 속아야 되고 알지만 베풀어야 되고 알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우리를 통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정오의 밝은 빛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정말 빛이 되시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0: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참된 빛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죽을 고비도 경험하고 여러 번 위험에도 처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감사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냐면 예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귀한 가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 줄을 알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누가 드러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0: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빛이 비추면 너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금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진리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랬더니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성경을 읽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무엇을 읽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분은 필리핀 목사님이신데

성함은 차모스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올해 59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신 지꼭 30년이 되셨습니다. 96년에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근데 오시게 된 이유가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한국 땅에 취업하러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필리핀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침례교 총회가 필리핀 총회에 부탁을 해서 필리핀어를 할수 있는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파송된 목사님이 이 차모스 목사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어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31살이에요. 그러니까 한살때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이 딸은 이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을요,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하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문제가 있다든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대사관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자매가 돕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필리핀 사람들 이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목사님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외국인이니까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기관들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제 항암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때문에 이제 서 있지 못하시고 걷지를 못하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십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면 이 남편을 안아서 지하까지 모시고 다시 올라가서 휠체어를 접어서 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거기 휠체어를 펴고 남편을 다시 앉히고 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휠체어가 꽤 무겁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주 무거운 기본적인 휠체어를 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최신형 휠체어, 가벼운 휠체어를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이게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시며 살아가십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가정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이 목사님은 어쩌면 소금처럼 이 땅에서 30년을 사신지 모릅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그냥 있지 않고 녹아서 스며들고 없어지죠. 자신은 점점 녹아져 가고 어쩌면 얼마 이 땅에서 사실지 사실 알수 없고 이 항암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심차게 사역을 하시는지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 분이요, 이분한테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뷔페에 갔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그렇게 좋은 뷔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한국 땅에 살았는데 뷔페를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오늘 안 울겠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요. 어쩌면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삶으로 이 땅에서 증명하고 여전히 타국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썩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빛이 돼야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고 어두운 그들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이 사명을

0: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0: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이 모든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믿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팔복에 나오고 있는 복이 아닌 것 같은 그 복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거될 수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쩌면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손해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고통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양보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참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고난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거룩함으로 맛을 지키는 가정.
0: 맛을 지키시는 겁니다. 소금은 그 맛으로 있는 자리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맛을 잃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진리로 빛을 비추는 가정.
0: 빛을 비추는 가정입니다.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러움을 알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
0: 네. 이번 한 달간의 설교의 정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도 살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와 또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시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색은 이번 주부터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감리교는 동양에서 미미교라는

발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미는 영어 메도디스트를 한자음으로 옮긴 건데요. 이 말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1840년대 중국에 전해지면서 먼저 미미회라는 이름이 사용됐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행된 감리교 문서를 보면 모두 미미교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미미교회 세례문답, 미미교회 문답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 6월 7일 미미란 이름을 버리고 감리교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감리회란 이름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1930년에 미감리회와 남감리교가 합해졌을 때 이름이 조선감리회가 됐고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7일 주일에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6월 7일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1885년 7월 7일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로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서경조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3살 되던 해인 1888년 4월 고향 소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부터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1893년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세문안교부에서 직영하고 있던 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5년 홀로 제1회 경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서병호 장로님은 한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제1학교와 평양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요. 1909년 언더우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사와 학감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또 서병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13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지요. 그러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한 후에는 일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경신학교 교장과 교회 장로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봉사활동에 평생을 진력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서병호 장로님이 1972년 6월 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한국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인사들은 당시 서울 동자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 신학대학 강당에서 장로교 38회 총회를 별도로 소집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장로교는 한국 신학대학 당시 조선신학교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육 문제로 1947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 38회 총회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처음 이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1961년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0일 수요일에 지동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77년 6월 10일 지동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복음교회 발전과 전통 확립에 힘쓰셨죠.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복음동지회 회장으로도 수고했었는데 복음동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마태복음을 출판하기도 했었 복음동지회의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운동의 기틀을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동식 목사님은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동식 목사님이 1977년 6월 1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활동을 한 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0: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틀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이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날 6월 11일 목요일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1885년 4월 5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교육과 성서 번역 사업 등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행 배를 타고 가던 중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 순직합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임명을 받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1885년 초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1887년 한국 성경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성경 구역 사업에 참여했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했는데요. 배가 파선돼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수영을 자대 바로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었지만 수영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몇 사람 살려내고 그만 기진해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젊은 나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현재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들.

0: 역사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혼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시선과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세상의 시선과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 담대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